0: 강원 지도부 기금에 지원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기 위해 인공지능 AI 챗봇을 이용하는 비율이 1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리처드 플래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부소장은 13일 동대문 스퀘어에서 로이터 주최로 열린 뉴스의 미래 서울 세미나에서 올해 48개국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래처 부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챗GPT,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뉴스 소스로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7%에서 올해 14%로 늘어 세계 평균 10%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AI 챗봇으로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단순 확인을 넘어 뉴스 출처를 찾고 평가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등 뉴스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챗봇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은 추가로 궁금한 점을 이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전체 이용자의 42%가 이를 최고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AI 챗봇에서 원문 뉴스로 이동하는 비율도 5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덴마크 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검색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원문 이동 비율보다도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 한미일보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3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1원 4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6원 3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 점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안미영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키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렐리티어, JP 에듀케이션, JMP 로우 국제 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앤드 CB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저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0: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태의 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CNSSD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connecting your community. Planet FM on planetaudio.org.nz.
1: 오클랜드의 각 지역에는 지역별 위험 요소와 대피 경로,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 고유의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대응 계획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령과 우리 동네의 비상 대응 계획은 오클랜드 비상관리국 홈페이지 am.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메리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프레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오클랜드의 1인당 메리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이후 감소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메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재활용 수거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에 가장 흔히 섞여 들어가는 오염물질로는 연성 플라스틱, 비닐류, 정원 폐기물, 그리고 일반 생활 쓰레기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3: Hey, are you a mom with young children? Feeling exhausted, low in sleep, low in mood?
4: We know what that's like, but there is a place you can go.
3: Try going on safari.
4: Safari multicultural playgroups are for moms and kids aged 0 to 5, especially anyone from a migrant or refugee background. The playgroups are free to attend. There is a pick-up and drop-off service and even free English classes.
3: For more information, email safari@belong.org.nz or visit our website belong.org.nz. That's belong, belong.org.nz.
4: Don't sit at home feeling lonely.
3: Come and join the fun at Safari.